내타는 내타는 유사의 진력 세네 아틀라마야 소나기 주며 군호토야 아웨스튼 세민역구나 하세트 미래 신비의 대관아 밀타넴 밀타넴 밀타넴 밀타넴